0: 기관을 그 이래 하시더라 그 이래 봐. 이래 이래 이렇다. 싹 도시와 시대 고도가 이모 있어가 시대 기대나 있다가 기관나 그 이래 하시다나 그 이래 기관나 그 이래 담노 다시 사람 반담다 이모 있어가 시대 기대나 있다가 기관나 그 이래 기관나 그 이래 기관나 그 이래 하시다나 그 이래 그러니까 그래 이놈 말하는 호도 말다
1: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 Vibe wise? You guys became really, really less.
2: Yeah.
1: Did you want me to?
2: We were just doing one.
1: Did you want me to just like?
2: Oh, that's a good question. Like,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
1: Yeah. So, no. Okay, okay. So I'm leaving.
0: Kiwana kuyure. Hashitana kuyure. Kiwana kuyure. Hashitana kuyure. Dun dun dun dun meta. 초보라 그 유래 하시더라 그 유래 이마 와 있어가 시켜도 되지 않는데가 셋 도주어 시다 고도가 앞에 키마라 그 유래 하시더라 그 유래 키와나 그 유래 하시더라 그 유래 셋 도주어 시다 있다 슈다다다다 몇다 키바라 그 유래 하시다나 그 유래다 그렇게 그렇게 너무 말하는 것도 했다 키바라 그 유래 테라다 하시다나 그 유래 탐조탐조차 쪽조차 키바라 그 유래 타 유래 타 유래 타타타 키바라 그 유래 타타 하시다나 그 유래 타 하시다나 그 타타타타 키바라 그 유래 타 하시다나 그 유래 타 기원나 그 유래 다나다 다차다 면타
1: You started. Shouldn't I go back? Should I keep the? Can we listen to the previous one?
3: No, not this one. Not this.
1: Before you go back to the instrument.
2: No,
1: go to the end.
2: Go to the end. Get away. Oh, it makes more sense.
1: Oh, don't stop. Don't stop.
2: Actually,
1: a long time. Acapella. Let's do acapella. I want to do. Let's have this song at least two. Minutes. Once we pass 2 minutes, that's good. We don't have more than 1 hour. Let's do it. We should have played.
4: Crab, like.
1: Crab is so stupid. okay, let's record. No, acapella.
3: Acapella one more time.
0: Kiwana kuyurera. Dara. Shitana kuyureru. Dara. Kiwana kuyure hashitana kuyurup. Da ta da meta. Kiwana kuyure da. Hashitana kuyure da.
1: Imawa. Isogashiku. Imawa. Shudav.

어이로 카드로 사이파이어 따르르다 공연 어이로 카드로 사이파 마스바시로 시계나 유그르나다 마스바시로 시계나 유그르나 마스바시로 시계나 유그르나 마스바시로 시계나 유그르나 마스바시로 시계나 유그르나 시계상 마스바시로 시계나 유그르나 시계나 마스바시로 시계나 유그르나 마스바시로 시계나 유그르나 시계나 마스바시로 시계나 유그르나 시계나 유그르나